덮어서 반겨 바라봐라 양겨 맘바하라 양겨마야 망글랑 부르셔버두 랭겨 자라자라 상카루 빨라야 가라하라 보다나다 부자가 보셔나 허나바야 하라나 질러주나